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거시가 달아줄 줄은 띠어로 했나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띠고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